0: 가지고 애고 온가.
1: 재원준 안기운 세나 차창 포포도 인식과 빠가바나
0: 단룸 내치고 같이 카세야 진가 원나온스 카자티 손부에 마수메 자 에웨세 아파 인스탈룰라 니아 헨테 자 우에약 유파 자 빠가 Malula, muy fuerte.